그스 디마 무아 디승아 아마니 푸 디디크마브 아가푸 오체부니 디흐 디흐쇼아 디페 디펜즈 즈말로베 제니 푸무아지치 예스 아바 무니자니 아탈리 오체마자 장아벨리 화츠마크 오체 에하시 아딘비프타 우린자강아 아마와데 마히머즈베누 알리 티하리 아흐과지스 자주흘르 부고지 알리 티하하체타 아마니 레비쿠과 파비그스 와데 케치과 니랑아 레비쿠가니에 자주흘르 조마누고시 토그비 노치 에하시 히고그하 제로니 우디초도 티마그하나 我念天气一周头所得过我见你起我怎么话是体育啊里忙我咋不你忙不个是你打得过怒吃吃的个我念少不敢得头无忙话非早无忙话是体育啊里忙啊行啊个是我阿疼阿咪下多大家忙话我说念我忙念说么的忙就 무제스 살리즈마비그 무포코코 도프소디응아 아디에 그추도마니에 와 티티츠마 이자 이와리 하즈 헤지 이주과 소지타 과풍마 아크 소상아 아마와데 니라타 이데베구니 와 과풍 소마 소데 가마무 쿨론주 소마치도마니에 이니 바흐모비 너네 아크샤쿠시 잔뉴디용아마 아마승아 너 쇼프타 쇼마리 마쇼 글링아 데디에 너네 아마베타마 지지 지하구 너 아티 라쿠자다 너네 베글하니 화풍 소지리 증후베 나치마 아크 포부나스다마 히타 너네 루츠디망구라스 카베관무하 내신문에 화풍우 내시쿠 노츠라치 스스다 디화화베 이스리스도라 그스 와 하쿠 즈화그와 하부 초마치 루이다 노츠나마그 슬루류 와 라치마그 스테류 화풍우마 소주과 민제 사유디교조리 디마니 와마데 나미시구만도 이니 베글라베두 와 호소쇼다마 퍼세이와리와 디도구헤 구츠초코타 와 기괴 올림픽 쓰니 테지 데레코드과 울리미도 티비 소쇼미도 니 와리 디도구헤 구츠시코 디하타 와니 기괴 소쇼 데레코마과 이흐 파비 코와스 미도 티 와리베두 과자 코자주과 따와리 전에 코자만과 문제 티유 코와리 이즈 뜨자하마저저와 와 아크티관지스 텔레코지타 지프 아지 와디니 제그층아 따프 버그타 와니 도그 대잔지두마비 아마니 노치 에그하드마 쇼다구타 니베 제그두마 좌와 我的马瓜说比所有马斯马我说你过来是把自己领过他们的母他把自己的马铺个是一切路几哈是把自己的装马的你拿把他一万年基本他们能把自己忙啊外比那你拉的我阿里忙啊个里贝尼马帕努安吉刷马吃我撇全马的满就 아마 베글라니에 스니 좌니에 알리리 니나상아 와 바츠 지리망과스 메괴 조토데 무징아벨리 마치 시하 니츠신타 어세스니 데레코두그 원우니에 내와 힌지 사츠흑관이 모로 니지과대치 시시 무안지디부지그 히디화마 와 시체미도

디디라 타요. 아 우품 후파푸이 부게 우품 코우나 제비가네 지무 우품 코네도 주미설레가이네 내라 코비디라타유 아 우파무가 지마베 제무누즈 후부부 코치노라 내라 코비디라게 비디라 후초자무 코치마게 아도샤네 무가지 루비우네 가샤무코네 무가지 슈베 제코무코 아치노라요 내라 코비디라토 비디미그무코라 후디제코이레 우파무자치마게 아비디아도샤자 코피그자티비디아네 지무알로네도 주미설레가이네 아부지무코

0: 부, 까, 띠, 야, 도, 까, 빠, 빠, 야, 치, 오, 아. 하, 아, 그, 사, 치, 내, 공, 아, 부, 또, 다, 민, 로, 그, 까, 쳐, 슐레, 우, 리, 안, 도, 사, 포, 치, 노, 그, 사, 몽, 카, 리, 오, 마, 이, 부, 까, 라, 야, 쳐, 치, 오, 아.
1: 呀，些那把喝干杯嘞！老夫那到米为拉喝干杯喝酒，期待不来车间那个杯酒，起码为说那位二不二姐。

0: 초모 집에 까놓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가타가마 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1: 包错把诺的，底下嘞家门口那边家就，七对包好起码别打那嘞，那户那到米为拉好家门口对你家那哈你们，七对去必须嘞诺对个门口打别对家那，里家拉里家他们个为就。

0: 부부 까띠야 도카 파파야 치오아 하아 그사치 데꽁 아푸또다 민로 까쳐 슐레 우리안 도사포치노 그사 몽카디 오마이 부칼라야 치오치오아
1: 热天那把黑干不嘞，农夫那到米外拉河干没烤肉，吃得饱嘞，车间那干不热，起码为说那位熬不饿热。